0: 마니 아 시도 바게다지 철도 바게 통 자와 땅게서 이왕 초 통해 다 드지고 사장당 그 중앙에 시라 야구 총사 근데 이제 전에 되네 잠에 놀라운 게 롱지당이 장면이 저런 비전자 이제 이제 말하는 맞아요 저기 저도 도와는 데 가는 수 받을 라자도 산재고 나서도 하나님이 잡아야 저 수만한 다행이 되는 나서도 하나님 너는 도저히 저를 너라도
1: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0: 你要不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 투지 캐럴도 봐봐 인 나자 그딴 거 투자 왕도 아니 송아 때 봐봐도 대신 다 내된 대배 로그인에 뒤진 캐럴 진진 캐요 그다음 근데 이제 다네 나자 그딴 거 투자 왕도 부위 남아 일라 대신 몇 번 내든 송아디 농산물주 한계된 로그 좀 한번 맞아 맞아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Tamadela, Chazalo, Teata, Omuni Muni, Mamuni, Shayamuni, Sora, Teata, Omuni Muni, Mamuni, Shayamuni, Sora, Teata, Omuni Muni, Mamuni, Shayamuni, Sora. I didn't teach you Latin Guru Machi, Sunga. And the Guru Machi, and then there are two songs by Javatanji, Kenton, and Sikhu, the Ransu.
1: 想到嘛的，他那会儿对人家培养感情嘛，那么了，培养明白人了，坦白说一把，就专门他妈把这把不看了，确实，提哪里讲，人家古人不是一把个全明白伊拉，但那警察是读过，真读下了说话，他这明明看到人家去，看别人读下的是哪看过一把的，是吧？你这那古人不是过来突击突击当突击现在嘛，是吧？你这咋的？古人不是骗的，真的。 나저파진대기로서부터 다 별아야 뭐 상계기 때문에 다르네 제바지기 다른데 봐도 구루 좀 붙이기도 투지다 투기 아기다 실라고 주인이 배 무튼이 주다 죽심 맞잖아 하버도 하여튼 되는 가서도 뒤닝마 나도 하 나라도 배 관제 만난다 단다지 들고 하자 하자고 그게 냥탄 니들지야 투배 깔라 되는 구루 좀 붙이 봐 투지 구야 샹나 만나 계신 분 임바를 표지 수정 잡으 년지 못잖아 我们这些人送药一般的，实际上你这一段呢，那古人不吃了呀，汤姆老被提炼起来的，看到这突击骨呀的，然后这两天，鸡儿鸡儿看熟了，见到鸡第一个产的才把伊那样，那古人不就突击骨呀，其他开心不一般的，还好这样不要看什么南极，真的，不要看什么南美，大家那些去喜马拉雅打旅游，住点钟。
0: And

0: 창외 대내 최대 동당 짜지 당 자리 치르 조모 링숨제 조모 숨지 땡가도 라강 소지 대라 원더 쳐와 숨제 샹데 자외 우데 리숨지 쯔 라강 게 난데 남 도구 랑저 당 레마 당 셸리 당 생우 상자라 생우 상라 소바 림보체 균나졸레 투비 꾸니 자제 남다 라강 장대블라 로릭스 규데 맘부 라조 소 장당 찌레 대와남 데레 이도 라 멜란싱 시제 응원주르지 최종 남라 사베 세당 캠버주 삼예 자리 남도 링더 최대 첨부 응아샹빈낭 능숭라 자르 망가데 최대 다루째 시에 차비 최대 진나네 자보 마제 드이 땡가 산지 샤제투비 징세 Chimbo Chimbo Yubane, Mangatai, Tetu, Chen Tande, Consa Chutin Navi Sun Sushus Pul, Kandar, Chata, Lord Sami, Tulakan, Shango Tuba. Ne Chilo, Jaja Chushi, Shinda Lo, Par Lenjuk Dede, Chuja Chimba, Ramaji Tago, Taja Nam Shabne, Kenze Shivato, Sandu, Jambato, Jituala Shu, Lova Bema Sambave. Yoga Tsaju, Shiva Dorje Yingi Duala Shu, Talo Gunda Dimbu Tse, Jumanin, Ramne, Mushi, Jago Jajir, Nandi Kelo, Nila Chige, Simbu Sergi, Mandra Dimbu Tse, Zed Kenje, Shiva Tse, Ramne Jim Mado, Tony Naso, Jeva Nang, Love, Pema Sambave, Uze Risumla, Ramne Jim Mado, Torbe, Chanju Lingi, Ha number nanze Namgar Pa Ha Shenam Tamji Lang Chirta Loven Rimboche Sevur Chik Tave Ha Tenam Ute Resumla Korva Zene Ha Su Lagan Susu Shudik Kosun Tobotan Tomo Namla Ishiki Meri Barve Lagan Sikam Nyambe Nawa Chushi Linga Namla Rameji Medo Torve Arya Balu Lindo Tandrinji Kunyele Tage Tserva So Lagan Tamje Du Taze Mindavari Chung Chari Tar Medo Torve Arura Lumbe Charpa Dorinshila Medo Torve Sanji Kimo Nam Choshir Chonde Chike Su Doi Shedela Medo Torve Jakado Nadere Suva So Kunji Tunandu Tuva Chung Tedar Kebi Tenamla Yishiba Nusum Timbi Taze Samje Le Devatang Ramne Mushi Zedunla Samje Tamarji Sashi Tamje Mizoji Kande Chubi Cheta Samji Mija Tane Hai Putan Puman Namji Toyantan Mado Lumi Cherpawa So Ngumzar Chubi Tusang Nin Lami Nyamjoji Deji Jibala Rode Garbi Chodun Kibi Lule Nyambi Tamgu Jo Mire Lule Lang Tare Bhangre Juwa So Chede Puyuji Dejik, Sumjo Tsasumbi Layula Dreshing, Kapdir, Chusikji Ngadang Gula Raba Yino.
1: Tanda Singina Batengia Chola Gumbo Dojilani Chutina Vipyogi Samye Gumbi Kola Jinam Shiksen Dupatang Pusha Yindu Shugyu Nusang Zangla Sewe Pusha Kaji Yindu Shugyu Yinsalunang